장거리들어 아르키 타마 또 이장갈 나한테 아우까 가만만 나해로 아우까 이 진다하노 마나 진다하고 그 남들 손에 빠르리 어쩔 때 그냥 한데 우리 아이들 그냥